0: 맞죠? 아,
1: 이거 수영이 있잖아. 국가는 어쩌면, 내가 시집이도 마당 표면 아껴서, 야, 수학해. 비수. 일 떠밀리 못 다, 아, 그래도 수학. 야, 너 지금 빼고 지수 있어. 야, 내가 수가 수가 수가 수가.
2: Tu vas voter qui alors?
1: Tu vas voter
2: par?
1: Je vais voter ce soir. Le Pen.
2: Non, mais pas le Pen, tu vas voter le
1: Pen. Ou, comme on dit ça, le retour de lit, on le voit.